0: 지금 너 못해 이렇게 어떻게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
1: Ladies and gentlemen, here's a feature taped for us in England by Ringo Starr, Paul McCartney,
2: King Ed Rock,
1: John Lennon,
2: MC Adam Young,
1: and George Harrison.
2: Hold it now.